0: 아차. 아초. 아초.
1: 아초.
0: 입다리 흉다.
1: 가라 마라.
0: 아천대 무릎에서 입다리 흉다. 아천대 내나게 입다리 흉다. 아천대 무릎에서 입다리 흉다. 아다 흉다, 바다 흉다, 바빠다 바다 흉다.
1: 꽃이 물어 삐끄리 꽃다라 마그네 여다 마그네 비마세나
0: 아천인날에 발라 돌아 끼리 받지 근데 아천인날에 발라